0: 유물전화.
1: 스스로부터 묵해 날 수 있네. 정시오에라 할때
2: 헤매는 선이오로
1: Arkadaşlar, bize bir araba lazım.

0: 이런 음악 김인?
1: 가르침 물어봇 세린
2: 세린이 친 옆뜻 번호
0: 비법 비법 대쉐큐레 대름 리리리리리 법 비법 아, biz bu ses işini nasıl unuttuk anlamıyorum.
3: Bir dahakine o da olur İsmail. Bir dahakine o da olur.